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습니다. 연변조 2026년 장심 연변 옷깃 풍습 복장 제조 기능 경연 대회가 훈촌시에서 개최됐습니다. 9월 19일 연길 향항 전용 화물기 항로가 정식 개통됐습니다. 이는 연길 항공 통상구에서 처음으로 월항호 대완구로 가는 전용 화물기 항로를 개통한 것으로 길림성 대유무역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습니다. 9월 19일 12시 55분 보잉 B737-800BCF형 전용 화물기 한 대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살아있는 킹크랩을 가득 실은 항공편이 중국 향항으로 직행했습니다. 경동 항공회사에서 임무를 맡은 이 항공편은 북경 대응 연길 향항 북경 대응 항로를 집행합니다. 항공편은 점심 12시 55분 연길에 도착하고 저녁 6시 50분에 향항에 도착합니다. 이 항로는 우리주가 국내 국제 쌍순환 세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전연 교두보이자 연변 고수순 개방 새 고지를 구축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합니다. 훈촌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러시아 킹크랩 수입 집산지입니다. 심해서 온 킹크랩은 살이 많고 맛이 좋아 국내외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향항으로 보내는 킹크랩은 여러 차례 중계 운송을 거쳐 운송 과정의 충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길 향항 전용 화물기 항로가 개통되고 살아있는 킹크랩이 훈촌 통상구 륙로로 입경한 후 곧바로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으로 운송되어 향항까지 직항하면 비행시간이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향항으로 운송되는 킹크랩 중 일부는 향항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일부는 향항을 거쳐 동남아 시장으로 운송됩니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연변주 2026년 장심연변 옷깃 풍습 복장 제조 기능 경연 대회가 훈촌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연변주 전공회 연변주 공업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하고 훈주시 전공회 연변주 방직업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경연 대회는 산업노동자 대우 건설 개혁 포치를 깊이 시달하고 연변 진질 생산력 육성, 특색 현대화 산업 재개 구축 발전 수요에 입각해 경기를 통한 훈련 촉진, 경기를 통한 학습 촉진, 경기를 통한 기술 향상의 리념을 견지하고 복장 제조 업종의 기능 향상과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 일선 종사자의 전문 소질을 강화하고 현지 고기능 인재 대우를 장대시켜 연변 복장 산업의 전환 승격에 인재 역량을 축적하는 데 주지를 뒀습니다. 경연 대회는 국가 직업 기능 표준을 엄격히 참조하고 현지 복장 기업의 생산 공예와 흐름선 작업의 실제 설치 경기 내용과 결부해 리런 필기 시험과 실제 조작 경기 2대 분야로 나누며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0%, 70%입니다. 리론 시험은 복장 공예 기술, 설비 보수, 안전 생산, 업종 규범 등 내용을 포함하며 시험 시간은 45분입니다. 실제 조작 관절은 지정된 잠바 상의를 통일적인 시험 문제로 하고 경기 참가 단체는 분담 협력하며 복장 구조 설계, 옷감 리용률 최대화, 기성복 봉제 및 재봉틀 고장 수리 등 전반 제조 공정을 완벽하게 완수하며 선수의 종합 실제 조직 수준과 단체 협력 능력을 전면 심사했습니다. 농업 종합 행정 집업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새로운 경제에서의 집업 사업 요구에 적응하고자 9월 18일 2026년 연변주 농업 종합 행정 집업 업무 능력 향상 및 농기계 사고 처리 훈련 양성이 훈촌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농업 종합 행정 집법 분야의 중점 난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 관련 위법 사건 처리 기교, 법치 심사 능력 향상, 농기계 사고 상황 처리 및 대응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개돼 전주 농업 종합 행정 집법 대우의 업무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 종합 행정 집법 사업의 질을 높였습니다. 길림성 및 연변주 2026년 농기계 사고 처리 응급 훈련에서는 길림성 및 연변주의 농기계 사고 응급 구조 예안의 실효성과 각 단위 및 각 부문의 돌발 사건 대응 협력 능력을 검증했으며 농기계 사고 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안전 생산의 최저선 의식과 최저선 사유를 확고히 수립해 농업 안전 생산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힘을 보탰습니다. 9월 18일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석이 사업단과 관할구역 주민대표들은 함께 바래진 의자에 페인트를 칠해 새롭게 단장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주거환경을 갈증 개선하고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민족 여웅 오대징의 애고 및 변경 수호 사적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 변강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입각해 국방 안전에 중요한 의의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광범한 청소년들이 가국의식 국방관념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릴 훈추시 신안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는 훈추시 제6소학교에 진입해 건강한 구강, 건강한 생활을 주제로 38번째 전국 치아보건의 날 건강지식 강좌를 전개해 학생들의 구강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인 치아보호 리념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연결향항전용화물기항로가정식개통됐습니다이는연결항공동산구에서처음으로월항호대왕구로가는전용화물기가항로를개통한것으로길림성대외무역고품질발전에새로운동력을불어넣었습니다연변조2026년장심연변옷깃풍습복장제조기능경연대회가珲春시에서개최됐습니다9월19일연결향항전용화물기항로가정식개통됐습니다이는연결항공동산구에서처음으로월항호대왕구로가는전용화물기항로를개통한것으로길림성대외무역고품질발전에새로운동력을불어넣었습니다9월19일12시55분보잉 B737-800BCF 형전용화물기한대가연결조양천국제공항에안정적으로착륙했습니다오후2시5분살아있는킹크랩을가득실은항공편이중국향항으로직행했습니다경동항공회사에서임무를맡은이항공편은북경대응연결향항북경대응항로를집행합니다항공편은점심12시55분연길에도착하고저녁6시50분에향항에도착합니다이항로는우리주가국내국제쌍순환재발전구도에깊이융합되고우리나라가동북아를향해개방하는전연교도보이자연변고수순개방새해고지를구축하는데유력한지탱을제공합니다珲春은우리나라최대규모의러시아킹크랩수입집산지입니다심해서온킹크랩은살이많고맛이좋아국내외소비자들의큰사랑을받고있습니다과거향항로보내는킹크랩은여러차례중계운송을거쳐운송과정의충격과긴소요시간으로신선도가떨어지고상품가치가하락하는문제가있었습니다연결향항전용화물기항로가개통됐고살아있는킹크랩이珲春동산구륙로로입경한후곧바로연결전양천국제공항으로운송되어향항까지직항하면비행시간이5시간도채걸리지않습니다이번에향항으로운송되는킹크랩중일부는향항주민들의식탁에오르고일부는향항을거쳐동남아시장으로운송됩니다9월19일부터20일까지연변조2026년장심연변옷깃풍습복장제조기능경연대회가珲春시에서개최됐습니다연변조전공회연변조공업및정보화국에서주최하고珲春시전공회연변조방직업협회에서주관한이번경연대회는산업노동자대우건설계획포치를깊이시달하고연변진질생산력육성특색현대화산업체계구축발전수요에립각해경기를통한훈련촉진경기를통한학습촉진경기를통한기술향상의리념을견지하고복장제조업종의기능향상과인재육성에초점을맞춰일선종사자의전문소질을강화하고현지고기능인재대우를장대시켜연변복장산업의전환승격에인재역량을축적하는데주지를뒀습니다경연대회는국가직업기능표준을엄격히참조하고현지복장기업의생산공예와흐름선작업의실제설치경기내용과결부해리론필기시험과실제조작경기2대분야로나누며성적이차지하는비율은각각 30%, 70% 입니다리론시험은복장공예기술설비보수안전생산업종규범등내용을포함하며시험시간은45분입니다실제조작환절은지정된잠바상의를통일적인시험문제로하고경기참가단체는분담협력하며복장구조설계옷감리용률최대화기성복봉제및재봉틀고장수리등전반제조공정을완벽하게완수하며선수의종합실제조직수준과단체협력능력을전면심사했습니다농업종합행정집업개혁을갈증심화하고새로운경제에서의집업사업요구에적응하고자9월18일2026년연변조농업종합행정집업업무능력향상및농기계사고처리훈련양성이珲春시에서개최됐습니다이번훈련은농업종합행정집법분야의중점난점문제에초점을맞추고농업관련위법사건처리기교법치심사능력향상농기계사고상황처리및대응등내용을둘러싸고전개돼전주농업종합행정집법대우의업무능력수준을향상시키고농업종합행정집법사업의질효를높였습니다 길림성 및 연변조 2026년 농기계 사고 처리 응급 훈련에서는 길림성 및 연변조의 농기계 사고 응급 구조 예안의 실효성과 각 단위 및각 부문의 돌발 사건 대응 협력 능력을 검증했으며, 농기계 사고 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안전 생산의 최저선 의식과 최저선 사유를 확고히 수립해 농업 안전 생산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힘을 보탰습니다. 9월 18일 훈천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서기 사업단과 관할구역 주민 대표들은 함께 바래진 의자에 페인트를 칠해 새롭게 단장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주거 환경을 갈증 개선하고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장기간 햇볕과 비를 맞아 페인트가 벗겨지고 발에 낡아진 일부 휴식용 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분업하고 협력하며 의자 표면에 먼지를 꼼꼼히 청소한 뒤 페인트를 배합해 고르게 칠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고서 페인트 칠을 마친 의자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페인트가 마르지 않았습니다라는 눈에 띄는 안내문을 붙여 지나가는 주민들이 주의하도록 당부해 실천과 책임으로 무명도시의 바탕색을 빛내며 주민들이 무명도시 건설 과정에서 실제적인 행복감을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훈천시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에서는 훈천시 제1고급 중학교 교정에 진입해 홍색 혈맥 전승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장정 정신이 연변 변강에서의 시대적 메아리를 주제로 한 선전 강연 활동을 개최하고 민족 여웅 5대징의 애고 및 변경 수호 사적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 변강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입각해 국방 안전에 중요한 의의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광범한 청소년들이 가국 의식 국방관념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릴 훈천시 신안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는 훈천시 제6소학교에 진입해 건강한 구강, 건강한 생활을 주제로 38번째 전국 치아 복원의 날 건강 지식 강좌를 전개해 학생들이 구강 복원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인 치아 보호 리념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당위이론학습중심조2026년제8차집단확대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추석과국경절두개명절을맞이하면서珲春시에서는문명도시건설사업을지속적으로심화해전방위적으로변경도시의문명바탕색을빛내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0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조당위이론학습중심조2026년제8차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습군평청석의중요사상특히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에관한중요론수를깊이관찰하고새시대당의민족사업의새로운단계적특징을정확히파악하며새시대민족단결진보시범구건설을목표임무로확정하고중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을구축하는것을중요임무로삼아철저히틀어지며전주여러민족대중들의중화민족에대한정체성과자부심을일층강화해야합니다회의에서중국포동간부학원학술위원회위원이며교무부부주임인류철은이중화문명과정치향산력을주제로전문지도를했는데강의는주제가선명하고중점이뚜렷하며조리가분명하고분석이투철해매우강한이론성지도성과목적성을지녔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중화문명은두드러진연속성혁신성통일성포용성평화성을겸비하고대통일전통가국일체리념화합공생사상천하위공정세를전승했으며중후하고견고한민족응집력과정치구심력을함양결집시켜중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을구축하는데두터운역사근원과견실한문화조력을제공했습니다전주각급지도간부들은확고부동하게습군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모으고령혼을조조하며습군평문화사상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중화문명의다섯가지두드러진특성에이론적내포와실천적요구를정확하게파악하며더욱높은위치더욱실질적인조치더욱강한담당으로중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건설을추진해연변을여러민족대중들의정체성이더욱높고응집력이더욱강한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의수립에모범으로만들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수립하고실행하며중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을구축하는사상기반을튼튼히다져야합니다이론선전해석을실속있게틀어줘야합니다습군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을학습관찰하는것을선차적인정치임무로삼는것을견지하고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당위이론학습간부교양양성학교사상정치수업기청이론선전강연에포함시켜국가사회국민등세차원의가치요구의내적통일성을명확히설명해여러민족대중이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전체중화아들딸의공동된가치추구이자지역민족신분을초월한도덕규범임을깊이인식하도록인도함으로써가치적정치적정서적정체성을부단히강화해야합니다사회의주류가치를고양해야합니다연변의노인을공경하고어린이를사랑하며그를숭상하고교육을중시하며친절하고예의를중시하는역사문화조력을깊이파고들어도덕모범연변훌륭한이새시대우수소년등전형을대대적으로선발수립하고혁명영렬시대의본보기등감동적인사적을논리선전하며평범한사람의작은빛결을짧은영상을통해평범한생활속따뜻한순간을전시함으로써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눈에보이고마음으로느낄수있으며배울수있고실천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시대문명의새로운기풍을육성해야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기층 치리, 문명 건설, 향풍 함양, 제도 규범 속에 융합시키고 사회 기풍, 온라인 생태, 공공도덕 등 중점 분야를 예의주시하며 가치 최저선을 돌파하거나 공소, 량속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고 리성적이고 평화로우며 분발 진취하고 선을 지향하며 조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의 분위기와 사회적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문화적 조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문화 전승을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보호 제일, 전승 우선을 견지하고 무형문화 유산 종목 전통 촌락, 유적 유지에 대한 전체적 보호를 강화하며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화의 역사적 실정을 잘 보존하고 해석해 여러 민족의 감정과 기억을 담은 이러한 문화 유물과 역사적 흔적이 잊혀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토전이 날로 축적된 수호 속에서 더욱 두텁고 견실해지게 해야 합니다. 문화 혁신을 힘써 틀어줘야 합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유행, 문화 관광, 산업,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VR, AI, 지능형 상호작용 등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몰입식, 상호작용식의 문화체험 공간을 구축해 고소에 쓰여진 문자, 전시장에 진열된 문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움직이고 살아 숨쉬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역사의 맥박을 만지고 문화의 매력을 깨닫는 과정에서 민족의 자부심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의 상호 참조를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문화의 다양성, 독특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 문화의 전시, 교류, 공유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며 여러 민족 특색의 예술 형식, 전통 풍습, 미학 기호가 중화문화 기호와 형상 체계 건설에 유기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해 여러 민족 문화의 교류와 상호 참조 과정이 문화 정체성을 증진하고 가국 정서를 두텁게 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의 농후한 역사 문화를 깊이 있게 발굴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토전을 구축하는 변강의 특징을 과시해야 합니다. 발해국 역사에 대한 연구 해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문물 보호 중심, 연변대학 고구려 발해 연구 중심 등 진지 역할을 착실하게 발휘하고 그 속에 담긴 5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역사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확한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 동북 항일 연군 역사, 북방 민족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연변 혁명 선열들의 빛나는 면모, 중대 사건이 지닌 가치점, 항변 정신의 핵심점을 깊이 있게 발굴해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항일 전쟁, 해방 전쟁, 한미 원조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운 빛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애국주의 신념이 여러 민족 대중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등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연변 박물관 및 8개 현지의 교양 실천 기지를 잘 활용해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변강을 개척하고 수호한 역사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의 성공적인 실천을 명확히 전달하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 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는 생동감이 있는 전경을 명확히 전달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구축하자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해 단결 분진에 강대한 정신적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주 지도자 최홍성, 주금성, 기타 주당위 이론학습 중심조 송은,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및 연변 주재 주황 및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개 명절을 맞이하면서 깨끗하고 정돈되며 문명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 모습을 보이고자 훈촌시에서는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 심화하고 있는데 도시 용모 환경, 교통 질서, 영업 질서, 문명 풍습 등 중점 내용에 초점을 맞춰 명절 전 도시 환경 집중 정비 재고 행동을 전개해
전방위적으로 변경 도시의 문명 바탕색을 빛내고 있습니다. 훈촌시 환경위생 부문에서는 주 간선도로 상권과 관광지, 골목길의 청소와 쓰레기 수거 및 운송 강도를 높이고 도시 용모 정밀화 관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부문은 도로 점거 영업, 가게 밖 물건 적치, 차량 무단 주차 등 비문명 현상을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각 가도 사회구역 새시대 문명실천 자원봉사팀은 환경정비, 문명선전, 문명태도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문명을 준수하고 문명신풍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촌은 도시 환경이 깨끗하고 정돈되며 공공질서가 규범적이고 질서있고 문명 분위기가 농후한 바 전역은 새롭고 아름다운 도시 풍모로 두개 명절의 도래를 반기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9월 21일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려옥화가 조사 연구조를 이끌고 전시 중소학교 교정 식품 안전과 급식비 관리 특별 정돈 상황에 대해 전문조사 연구를 전개해 교정 급식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정 식품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에서 조사 연구조는 현지 조사, 현장 질문, 장부 열람 등 방식으로 학교 교정 식품 안전 주체 책임 시달, 식자재 구매 보관, 주방 운영 관리, 식기 소독, 식품 보관용 샘플 채취 및 일상 우한 조사 등 사업 전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훈촌시 중소학교 교정 식품 안전과 급식비 관리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정 식품 안전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수많은 가정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민생 공정입니다. 각 관련 부문 단위에서는 시정 식품 안전 단계를 바싹 조이고 특별 정돈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전사슬 감독 관리 조치를 세분화하고 각종 안전 위험 우한을 상시적으로 조사 해소해야 합니다. 교정 급식비 관리를 가열층 규범화하고 규범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전용 자금을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학생 식단의 구성과 영양 배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교정급식의 안전 품질과 봉사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전방위적으로 교정식품 안전 방호망을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학생들의 음식 건강과 절실한 이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습근평 생태 문명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시달하고 록수 청산은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도 연일 훈촌시 교육국의 주최, 훈촌시 청소년 활동 중심의 주관, 훈촌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의 협조로 과학 보급 인지 몰입식 폐쇄 순환 연구 학습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활동은 동북 호랑이 표범 서식지의 생태, 본지 동식물 개보, 생태 보호 변천 등 핵심 지식점에 초점을 맞춰 순찰 보호, 감시 측정, 적외선 카메라 등 보호 수단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체계적인 생태 보호 기초 인식을 확립하고 생태 보호는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수립하며 생태 문명 소양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손바닥 속 작은 산림 생태 미니 경관 장작 수업에서는 훈촌 산림, 저수지 생태 지형을 결합해 수역 더하기 산림 미니 생태계 구조와 균형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미니 경관을 만들어 저수지 담수, 식생, 토양 교정, 생태 자체 순환 계통을 모의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전문 공유 과정에서 일전의 촬영 경력과 진실한 영상 자료를 담채로 동북 호랑이의 감시 측정, 보호의 진실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야생동물의 생존 현황과 보호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어 학생들이 직접 경험자의 시각에서 생태 보호의 가치와 의의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1일부터 22일에는 기온이 낮았다.

0: 점검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기복이 비교적 크므로 도시와 향촌의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낮 동안 너무 덥지 않으면서 아직은 많이 쌀쌀하지도 않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가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적당한 야외 활동 즐기시면서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날씨에는 옷 고르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낮에 잠깐 외출하신다면 가벼운 옷차림도 별 무리 없겠지만 아침, 저녁, 낮은 기온에는 항상 대비하셔서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은 챙기시고요.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기온 변화에 따라 농산일 배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춘화,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양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반석,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3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3도. 영안,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3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방천,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1도.